3h21. Il est 3h21. Il est 3h22. 3h22. Il est 3h22. Il est 3h22. 3h22. Il est 3h23. Il est 3h23. Il est 3h23. Il est 3h23. Il est 3h23. 3h23. Il est 3h23. Il est 3h23. 3h23. Il est 3h23. 3h24. 3h24. 3h24. Il est 3h24. 3h24. Il est 3h24. 3h24. 3h24. Il est 3h24. Il est 3h25. Il est 3h25. 3h25. Il est 3h25. Il est 3h25. 3h25. Il est 3h25. 3h25. Il est 3h25. 3h25. Il est 3h26.

좋니 자 봐라 당나 자 갔나 야 녹라 당나리 있잖아 능아 좋아라 지능아 글씨 봐 나 루갈이 지나 간습기 자 갔나 있잖아 자르 어 가말 수치 봐능 좋아라 자르 에 자르 에 자르 나 살때 나 자대 아 자마시키 비종 좋니 자 녹라 당나 이제 봐라 당나 자 갔나 능아 좋아라 지능아 글씨 봐 자르 에?